말 잊었다면 결국 너에게 잊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잊혀져야 잊은 거겠지 You gotta give me time I ain't perfect but I'm trying to race you perfectly 돌이키려 하면 너무 먼데 돌아보면 넌 언제나 없게 돼

여름 밤의 장마처럼 쏟아져 내리고 다시 오려나봐 기억의 소나기 너에겐 우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걱정이 되네 많이 창밖으로 보여 어딘가로 바삐 달리는 차들의 경망스러운 불빛 내 목적지는 묻지 않아도 알겠지만

0: Agreska. Agreska. Saran. Gitme.
1: Yeah. Citizen 술과 에너. 너 때문에 끊었던 담배 다시 너 때문에 물 go goes out to you.
0: Goes out to you, baby.
1: 말 한마디 없이 떠나간 그대여.
0: 내 그대여.
1: 지금 이 노래.